0: 사람들이 불편한 듯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좀 하지 마.
1: Muchísimas gracias, gracias Iyapu por este sueño cumplido y gracias a toda la gente de Chile por recibirme acá.